lost all the pilots, lost in the dream, lost in the city. You begging for all the pity, 그냥 가죠. 그냥 가죠. 날 망치고 너는 또 영영 행복하렴. 이제 가.